0: 합니다. 안츠 세세모니.
1: 이? 나는 뭐라나? 세시라.
2: 喂，你好。
3: 下次下次被抓啊？
2: 被几折？下次呀。093357一组下数，好，谢谢大哥哦。好，再见，好，再见。